신념에 충성하고 신념이 확고한 사상 토대를 가열층 확고히 구축해야 합니다. 당에 대한 충성심을 확고히 수립해야 합니다. 시종 자신의 제일 신분은 공산당원이며 제일 직책은 당을 위해 일하는 것임을 명기하고 자각적으로 개인의 추구를 당의 초심과 사명에 융합시키며 자신의 가치 실현을 전조 발전 대국에 융합시켜야 합니다. 평생의 진심어린 투입, 평생의 집요한 고수로 당을 위해 근심을 덜어주고 직책을 다하며 책임을 짊어지고 헌신해 당이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으며 안심할 수 있는 지도 간부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당성 수양을 강화해야 합니다. 석근평 새시대 전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에 내포된 정치 품격, 가치 추구와 작품 수양을 깊이 터득하고 당성 연마를 위한 자양분을 끊임없이 섭취하며 지적 좌표를 교정하고 직무 수행 준칙을 명확히 하여 사상의 먼지를 가열층 씻어내고 사상적 경지를 높이며 도덕적 수양을 연마해야 합니다. 관덕과 인품을 함양해야 합니다. 탐욕의 해로움을 많이 생각하고 사심과 잡념을 항상 극복하며 작은 일에서 자기 수양을 강화하고 사소한 부분에서 사상 경지를 향상시키며 시종 덕을 품고 자중하며 결백을 지키고 청렴을 수호하며 절대 도덕적 방어선을 넘지 않고 규율 경계선을 건드리지 않으며 법률 최저선을 다치지 말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대중을 이탈하고 대중의 이익을 해치는 문제를 힘써 시정하고 대중을 염두에 두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공복정서를 가열층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새 시대의 확고한 도리를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경제 운영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며 백방으로 공업 기업면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 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을 다해 3, 4분기의 난관을 돌파하고 하반기의 전력 투구에 한해 목표와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사를 착실하게 잘 추진해야 합니다. 사물에 투자하는 것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해 연변의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의료, 양로, 위탁, 양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며 양로,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자원 향상과 승격을 촉진하고 열 공급과 난방, 물업 관리, 환경 정비, 식품, 약품 안전 등 열점과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여러 민족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과 만족감을 끊임없이 증진시켜야 합니다. 역량을 집중해 전문 정돈을 잘 틀어줘야 합니다. 신소 문제 집중 해소 전문 행동, 민생 분야 신소 문제 집중 치리를 깊이 있게 추진하고 각종 자원을 집중해 난해하고 복잡한 사건과 종점이 뚜렷한 사건이 실질적으로 해소되고 원천적으로 해소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고표준 농경지 건설, 농촌 집체 자금, 자산, 자원 관리, 의료 보험 기금 관리, 양로 봉사 등 종점 분야를 긴밀히 둘러싸고 집중적으로 난관을 돌파하고 대중의 이익을 갈아먹는 대중 신변의 부패 문제에 대해 애누리 없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며 대중의 이익을 향해 뻗치는 검은 손을 단호히 끊어내 바른 기풍이 곁에 있고 공평과 정의가 가까이 있다는 것을 대중들이 확실하게 느끼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적극 시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가열층 높여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의사결재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무릇 중대 사항 결재, 중요 간부 임면, 중대 대상 배치와 거액 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개인 독단, 临시 동의를 하거나 의사 교체, 결책 절차를 임의로 간소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부에 군림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적 특징,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 주공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업태, 신동력 에너지의 발전을 추동하며 동질화 경쟁을 피하고 특색으로 승부하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정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공정하게 고려하고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권을 이용해 리익을 교환하거나 수송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소집단의 리익 도모 도구로 절대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와 보호산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며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을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드러눕는 문제를 힘써 시정하고 실제적으로 틀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가열차 강화해야 합니다. 사표순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좌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든 성당의 사업 요구를 시달하든 대상을 계획해 발전을 촉진하든 민생의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든 모두 하면 최고로 하고 다투면 선두를 다투자는 추구를 가지고 독마하는 사업이 전성해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난관 돌파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 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유휴 토지, 마무리 짓지 못한 분양 주택, 빈 공장 건물 등 보유 자산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일을 사업으로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정해진 일을 즉각 행동에 옮기고 배치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며 장기적인 임무를 조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목표와 임무를 실제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당의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조정부, 조정협의 지도부 성문, 조법원 원장, 조검찰원 검찰장, 연변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의 부비서장, 조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 주재 주황 성직속 단위와 일부 기업,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 일부 주 소속 대학교,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7의 질 제고와 증효를 인솔하는 것을 장력점으로 전역에서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브랜드 건설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단단히 둘러싸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대오 구성, 봉사 공급, 기재 보장의 전사슬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편민 봉사가 집중 주둔 판공실에서 방문 친절 판공실로 확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자원 봉사 홍의, 거리 골목과 아파트 사이를 오가며 진정으로 편민 봉사가 기층 일선에 착지돼 꽃을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광천 사회구역에서 취재 시 애심 리발 로우점 앞에서 자원 봉사자들이 내심하게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 수선 구역에서는 바느질로 낡은 옷을 새 옷처럼 수선하고 있었고, 애심 의무 진찰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한편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사기 방지 선전에서는 현장에서 방비 지식을 설명하고 선전 수첩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남가도에서 이웃 홍사부 고정자원봉사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생동한 축소판으로서 주민들이 집 아래로 내려가면 원스톱 표민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남사회구역에서는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대오를 조직해
노후 주택 단지의 단원, 음성 감지 등에 대한 점검 보수를 피복하고 고장난 전구를 교체하며 고장난 스위치를 수리해 복도 조명 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했습니다. 이는 연남 사회구역에서 최근 접수한 군중들의 주문입니다.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특수 군체 수요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방문 예약 편린 봉사를 출범해 군중들이 주문하면 사회구역에서 배정하고 사부가 주문을 받는 폐쇄형 봉사 기재를 구축해 봉사가 더욱 온도 있고 정밀도가 있게 했습니다.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당원 인솔, 군중 참여, 상가 련동의 사업 사로를 견지하면서 다방면으로 기술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해 이웃 홍사부의 봉사 기반을 다졌습니다. 격자원의 상시와 방문에 의탁해 민간의 능력자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등급별로 자원봉사 능력자 명단을 건립했으며 각 사회구역의 이웃 홍사부 역량을 통합 배치해 기술 자원의 전역 연동을 실현했습니다. 서구역 광장의 상주 거점에서부터 고령 노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웃 홍사부는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고정된 장소에서 군중 곁으로 확장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의 작은 일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집격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2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에서 훈촌팀이 원전 경기에서 왕청팀과 격돌했는데 최종 양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앙양된 투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패스 배합, 빠른 가로채기, 공수 전환이 잇따라 펼쳐졌고 선수들은 숙련된 기술과 완강한 의지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한 차례 한 차례 펼쳐지는 멋진 대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연변 축구 건아들의 용감이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훈촌 홍성류 응원단이 특별히 원정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응원단은 일치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힘내라고 응원했는데 우렁차고 힘찬 응원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져 훈촌팀의 든든한 뒷심이 됐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르면 8월 16일 훈촌팀은 홈장에서 활용팀과 맞붙게 됩니다. 다음, 8월 15일 2026년 제2회 전민건신대회 결렬활동 및 훈촌시 도시향진문구교류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시 12개 참가 대호가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교류했습니다. 연변체육발전기금회 지도,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훈촌시 로인체육협회, 훈촌시 체육총회 주관, 훈촌시 문구협회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도시농촌 군중들의 체육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해 전민건신 사업이 더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데 취지를 뒀습니다. 경기 현장은 분위기가 뜨거웠고 참가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배치와 위치 선정, 공을 치는 동작, 플래시 타격 등을 통해 문구 운동의 독특한 경기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정체로운 대결에 현장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전주경시교육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하남가도에서당건설로기층치리의질적향상과증효를인수하는것을장력점으로전역에서이웃홍사부자본봉사브랜드건설을추진하고있습니다2026길림은행연변주현시축구리그에서珲春팀이원전경기에서왕청팀과격돌했는데최종양팀은1대1로비겼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8월12일전주경시교양회의가연길에서소집됐습니다정당위상무위원이며조당위석인호가복이회의를사회하고연설했습니다그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습근평당건설사상과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할때관한습근평총석의중요론수를깊이있게학습관찰하고전형적사례를심각한교훈으로삼아관객심리를견결히버리고마비사상을타파해야합니다직관적으로볼수있는사례경시를영혼을건드리는사상각성으로전환시키고지적관을잘교정하며당성수양을연마하고규율최저선을엄수하며청렴한본색을영원히유지하고자각적으로인민을위해지적을내고실제적으로지적을내요연변의도약과추월을다그쳐주동하는데튼튼한작품보증을제공해야합니다회의에서회의참가자들은경시교양전문영상을함께관람했습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지적했습니다18차당대회이래습근평총서기는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하는것을둘러싸고일련의종요론수를통해지적은누구를위해세우고어떤지적을세우며무엇에의해지적을세우는가등종대이론과실천문제를깊이천명해당원간부의립신처세와사업창업의사상지침과행동준칙을제공했습니다전주각급지도간부들은정확한지적권을수립하고실천할때관한습근평총석의종요론수를깊이터득하고인민을위해당을세우고인민을위해복지를마련하며과학적으로결책하고실속있게일해야한다는총적요구에비추어전형적사례에서심각한교훈을섭취하고정확한지적관을수립실천하는사상자각정치자각행동자각을가열층강화함으로써진정으로정확한지적관으로연변의고품질발전을인도하고추동해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초심이바르지못하고당성이불순한문제를힘써시정하고당에충성하고신념이확고한사상토대를가열층확고히구축해야합니다당에대한충성심을확고히수립해야합니다시종자신의제일신분은공산당원이며제일직책은당을위해일하는것임을명기하고자각적으로개인의추구를당의초심과사명에융합시키며자신의가치실현을전주발전대국에융합시켜야합니다평생의진심어린투입평생의집요한고수로당을위해근심을덜어주고직책을다하며책임을짊어지고헌신해당이믿을수있고의지할수있으며안심할수있는지도간부가되기위해노력해야합니다당성수양을강화해야합니다습근평새시대중국특색의사회주의사상에내포된정치품격가치추구와작품수양을깊이터득하고당성연마를위한자양분을끊임없이섭취하며지적좌표를교정하고직무수행준칙을명확히하여사상의먼지를가열층씻어내고사상적경지를높이며도덕적수양을연마해야합니다관덕과인품을함양해야합니다탐욕의해로움을많이생각하고사심과잡념을항상극복하며작은일에서자기수양을강화하고사소한부분에서사상경지를향상시키며시종덕을품고자중하며결백을지키고청렴을수호하며절대도덕적방어선을넘지않고규율경계선을건드리지않으며법률최저선을다치지말아야합니다호가복은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대중을이탈하고대중의이익을해치는문제를힘써시정하고 대중을 염두에 두고 대중을 위해 복지를 마련하는 공복정서를 갈증 두텁게 해야 합니다. 마음과 힘을 모아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고품질 발전이라는 이 새 시대의 확고한 도리를 깊이 터득하고 당면 경제 형세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며 경제 운영 과정에 나타난 새로운 변화와 동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정신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잘 틀어지며 백방으로 공업 기업면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며 대외 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을 다해 3, 4분기의 난관을 돌파하고 하반기의 전력 투구에 한 해 목표와 임무를 견결히 완수해야 합니다. 민생 실사를 착실하게 잘 추진해야 합니다. 사물에 투자하는 것과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긴밀히 결합해 연변의 아름다운 생활 10대 공정을 깊이 있게 실시하고 교육, 의료, 양로, 위탁, 양육 등 분야의 공공 투입을 힘써 확대하며 양로, 육아, 건강, 의료, 문화, 관광 등 민생 산업의 자원 향상과 성격을 촉진하고 열 공급과 난방, 물업 관리, 환경 정비, 식품, 약품 안전 등 열점과 난점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맹목적인 결책, 규정 위반 결책 문제를 적극 시정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게 권력을 사용하고 법에 따라 이를 처리하는 능력 수준을 가열층 높여야 합니다. 민주를 발행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지도부의 의사결책 규칙을 엄격히 집행하고 무릇 중대 사항 결책, 중요 간부 임면, 중대 대상 배치와 거액 자금 사용은 반드시 집단 토론을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하며 개인 독단, 临시 동의를 하거나 의사 교체, 결책 절차를 임의로 간소화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의지가 조직부에 군림하는 것을 단호히 방지해야 합니다. 현지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연변 발전의 단계적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자원 우세, 지역적 특징, 산업 토대와 비교 우세에 입각해 발전 주공 방향을 분명히 하고 선택적으로 새 산업, 새 업태, 신동력 에너지의 발전을 추동하며 동질화 경쟁을 피하고 특색으로 승부하는 차별화된 발전 경로를 개척해야 합니다. 청렴하게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합니다. 매사에 공정한 입장을 확고히 하고 공정하게 고려하고 재반 규정과 조직 원칙을 엄격히 준수하며 직권을 이용해 리익을 교환하거나 수송해서는 절대 안 되며 공권력이 개인이나 소집단의 리익 도모 도구로 절대 전락하지 않도록 하고 그 어떤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 계층의 조종자와 보호산으로 돼서는 절대 안 되며 시종 공과 사를 분명히 하고 자신을 엄격히 단속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소극적이고 태만하며 어려움을 두려워하고 드러눕는 문제를 힘써 시정하고 실제적으로 틀어지고 난관을 돌파하는 행동 자각을 가열층 강화해야 합니다. 사표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당조항의 결책 포치를 관철하든 성당의 사업 요구를 시달하든 대상을 계획해 발전을 촉진하든 민생의 혜택을 주고 안정을 보장하든 모두 하면 최고로 하고 다투면 선두를 다투자는 추구를 가지고 동많은 사업이 전성해서 인류를 다투고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도록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난관 돌파 능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강구해 중대 산업 대상이 적고 실물 경제가 약하며 투자 유치 성과가 높지 못하고 문화 관광의 새로운 시나리오와 새로운 업태 공급이 부족한 등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병행해 유휴 토지, 마무리 짓지 못한 분양주택, 빈 공장 건물 등 보유 자산을 활성화시켜 문제 해결의 실제 성과로 대중의 새로운 기대에 응답해야 합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일을 사업으로 추구하고 공적인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며 정해진 일을 즉각 행동에 옮기고 배치된 사업을 서둘러 처리하며 장기적인 임무를 조시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정해진 목표와 임무를 실제적인 발전 성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조당위 상무위원, 조인대 상무위원회와 조정부, 조정협의 지도부 성원, 조법원 원장, 조검찰원 검찰장, 연변에 있는 기타 주급 지도자, 조인대 상무위원회 비서장, 조당위, 조인대 상무위원회, 조정부, 조정협의 부비서장, 조직속 각 부문 주요 책임자와 분관 책임자, 연변 주재 조항 성직속 단위와 일부 기업, 사업 단위의 주요 책임자, 일부 주소속 대학교, 국유기업 분관 책임자, 각 현시 4개 지도부 주요 책임자 등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7위의 질 제고와 증효를 인솔하는 것을 장력점으로 전역에서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브랜드 건설을 추동하고 있습니다. 각 사회구역에서는 주민들의 수요를 단단히 둘러싸고 정밀하게 힘을 발휘하면서 대오 구성, 봉사 공급, 기재 보장의 전사슬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해 편민 봉사가 집중 주둔 판공실에서 방문 친절 판공실로 확장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자원 봉사홍이 거리 골목과 아파트 사이를 오가며 진정으로 편민 봉사가 기층 일선에 착지돼 꽃을 피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광천사회구역에서 취재시 애심 리발 로우점 앞에서 자원봉사자들이 내심하게

주민들의 머리를 다듬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의료수선 구역에서는 바느질로 낡은 옷을 새 옷처럼 수선하고 있었고, 애심 의무 진찰 구역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주민들의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는 한편 건강 상담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전개된 사기 방지 선전에서는 현장에서 방비 지식을 설명하고 선전 수첩을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남가도에서 이웃 홍사부 고정자원봉사일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는 생동한 축소판으로서 주민들이 집 아래로 내려가면 원스톱 표민 봉사를 향수할 수 있습니다. 연남사회구역에서는 이웃 홍사부 자원봉사 대오를 조직해 노후 주택단지의 단원 음성 감지 등에 대한 점검 보수를 피복하고 고장난 전구를 교체하며 고장난 스위치를 수리해 복도 조명 안전 우환을 제때에 제거했습니다. 이는 연남사회구역에서 최근 접수한 군중들의 주문입니다. 하남가도 각 사회구역에서는 특수 군체 수요에 정밀하게 초점을 맞추고 방문 예약 편민 봉사를 출범해 군중들이 주문하면 사회구역에서 배정하고 사부가 주문을 받는 폐쇄형 봉사 기재를 구축해 봉사가 더욱 온도 있고 정밀도가 있게 했습니다. 훈천시 하남가도에서는 당원 인솔, 군중 참여, 상가 련동의 사업 사로를 견지하면서 다방면으로 기술 자원을 발굴하고 통합해 이웃 홍사부의 봉사 기반을 다졌습니다. 교육자원의 상시와 방문에 의탁해 민간의 능력자를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등급별로 자원봉사 능력자 명단을 건립했으며 각 사회구역의 이웃 홍사부 역량을 통합 배치해 기술 자원의 전역 련동을 실현했습니다. 서구역 광장의 상주 거점에서부터 고령 노인의 가정에 이르기까지 이웃 홍사부는 주민들의 급하고 어려우며 근심하고 바라는 문제에 초점을 맞춰 봉사를 고정된 장소에서 군중 곁으로 확장하면서 하나하나의 민생의 작은 일로 이웃 간의 따뜻한 정을 집격시켰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8월 12일 오후 2026 길림은행 연변주 현시 축구 리그에서 훈춘팀이 원전 경기에서 왕청팀과 격돌했는데 최종 양 팀이 1대1로 비겼습니다. 경기장에서 양팀 선수들은 앙양된 투지로 전력을 다했습니다. 패스, 배합, 빠른 가로채기, 공수 전환이 잇따라 펼쳐졌고 선수들은 숙련된 기술과 완강한 의지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였습니다. 한 차례 한 차례 펼쳐지는 멋진 대결이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구며 연변 축구 건아들의 용감히 앞을 다투는 정신 풍모를 충분히 보여주었습니다. 훈춘 홍성류 응원단이 특별히 원정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응원단은 일치하게 함성을 지르면서 힘내라고 응원했는데 우렁차고 힘찬 응원 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져 훈춘팀의 든든한 뒷심이 됐습니다. 경기 일정에 따르면 8월 16일 훈춘팀은 홈장에서 활용팀과 맞붙게 됩니다. 다음, 8월 15일 2026년 제2회 전민 건신대회 결렬 활동 및 훈천시 도시 향진 문구 교류 대회가 개막됐습니다. 전시 12개 참가 대호가 한자리에 모여 기량을 겨루고 교류했습니다. 연변체육발전기금회 지도, 훈천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의 주최, 훈천시 로인체육협회, 훈천시 체육총회 주관, 훈천시 문구협회 협조로 개최된 이번 활동은 도시농촌 군중들의 체육 교류와 소통의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민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더욱 풍부히 해 전민 건신 사업이 더 깊이 있고 실질적으로 추진되는 데 취지를 두었습니다. 경기 현장은 분위기가 뜨거웠고 참가 선수들은 포만된 정신으로 배치와 위치 선정, 공을 치는 동작, 플래시 타격 등을 통해 문구 운동의 독특한 경기 매력을 충분히 전시했습니다. 정체로운 대결에 현장 관중들은 뜨거운 환호를 보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운전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시에서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단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여름방학에들어선이래혼초시해산물소비시장의열기가한층달아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근일에군촌시에서는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단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길림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해길림고품질발전을힘써주동하자는전문란에서이에대해보도했습니다군촌시에서는공공건설민간운영민간운영공공지원모식으로경로식당플러스기능학당의일체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사회구역경로식당은65세이상노인들에게우대식사를제공하고있고거동이불편한독거노인에대해서는맞춤형배달봉사를진행하고있는데루게로5천여명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이와함께훈촌시에서는사회구역을조직해직업기술학교와연합으로소양식제과복근마사지등무료기능양성과조선족김치제작만족전지등민족특색과정을개설해사회구역노인들이노후부양의기본보장을넘어노후의즐거움이는품질생활을누릴수있고노후에할일이있는가치추구를실현할수있도록했습니다맞벌이가정사회구역곤란가정등의방과후돌봄난과교육확장수요가큰현실에비춰훈촌시에서는사회구역과학교사회조직등이련동해홍심사회구역학교려맹을건립하고사회구역학생들에게방과후돌봄흥미양성사회실천등다원화봉사를제공했습니다목전까지각종활동은400차례가까이전개했고학생8000여명을피복했습니다중화민족공동체의식확고수립을주선으로훈촌시에서는적극적으로상감식사회구역생활전경을구축하고홍성류선전강연단과문예팀을조직해무형문화유산수공예공방민족정책미니과당백가연등주제활동을전개했습니다민족단결진보촉진회법률지원소등플랫폼에의탁해이동조정팀을설립하고소수민족가정노인과어린이들이정책처리권익보장취업연결등방면에서필요한수요를정확하게접목했는데루게로5500여명에게각종맞춤형봉사를제공했습니다여름방학에들어선이래혼춘시해산물소비시장의열기가한층달아오르고있습니다해구훈촌해산물거리는신선하고특색있는다국해산물을바탕으로다시한번역의흐름고봉을맞이했으며각지관광객들이잇따라명성을듣고찾아와깊은바다의신선한맛을즐기고있습니다어전10시해후훈촌해산물거리에들어서면게를구매하는사람들이이미많이있습니다해산물가게의사장왕해초는열정적으로관광객들에게종류를소개하고있습니다그의세심하고전문적인설명아래얼마지나지않아가게앞에는한무리의사람들이둘러섰습니다가격을묻고비교하며무게를재는등으로사장왕해초는쉴새없이바쁜시간을보내고있습니다여름방학기간여객흐름고봉을맞이하기위해해산물가게들은일찍부터물건을들여오고비축하는것외에도가게대표메뉴도갱신했습니다동시에해산물가공에도많은노력을기울여볶음찜직화구이등다양한조리방법을활용하고여러가지새로운요리와맛을출시해부동한관광객군체수요를만족시키고있습니다캠핑카자가운전관광의열기가지속적으로상승함에따라대량의관광객들이전국각지에서군촌으로와서도시캠핑장의둥지를틀고편안하고시원한변경도시관광거주생활을누리고있습니다훈춘하빈수공원캠핑장에서기자는전국각지에서온각양각색의승합차지프차캠핑카가주차장에가지런히세워져있는것을봤습니다주차장옆에는탁상과의자자양막등캠핑용품이구조되는바작은캠핑카야영장곳곳에는짙은생활향기가넘쳐흘렀습니다편안하고깨끗한캠핑환경은외지자가운전관광객들의한결같은호평을받았습니다훈촌동부가국제상품성캠핑장도마찬가지로관광객들의인기를끌고있습니다 전통적인 캠핑장과 달리 이곳에서는 변경자가 운전 관광 거주 플러스 다국 상업무역 체험의 융합 업태를 혁신적으로 구축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차량에 머물며 동부가 다국 상품 구매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장소가 넓고 평평하며 기초시설이 완벽해 도시 레저 캠핑의 우선 선택지로 되고 있습니다. 훈주시 전공예술은 훈주시 그랜가도 보안사회구역과 연합으로 솜씨로 즐기는 동년 관락의 여름방학 취미실천 활동을 개최해 친절한 봉사로 맞벌이 가정에 근심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충실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장애도색 관절에서 아이들은 자유롭게 영감을 떠올리며 장작에 전념하면서 직접 만드는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만두빚기 환절에서는 모두들 서로 협력하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제작 능력을 단련하고 친구들과의 우정을 증진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근해가도 보안사회구역에서는 위탁관리 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연휴 돌봄 보장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기층사회구역의 온정과 배려를 전달해 학부모들의 여름방학 돌봄 난제를 절실히 해결함으로써 소년아동들의 평안하고 즐거운 방학을 보호가 호황할 방침입니다. 금요일 군주시 신안가도 단결사회구역 책임단위인 군주시 민정국에서는 잡초 집중정리 전문정돈 행동을 전개했습니다. 정돈 행동 현장에서 모두들 분공 협력하고 질서 있게 배합해 아파트 앞뒤 녹화대 등 구역의 잡초를 전면적으로 제거하고 마른 나무가지와 락엽을 정리함과 동시에 각종 잡동 산이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사각지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행동은 주거 환경을 갈증 최적화하고 무성한 잡초로 인해 발생하는 모기 자생, 소방안전 잠재적 위험을 제거함으로써 전국 무명도시 건설 사업이 깊이 있고 실속 있게 진행되는 데 조력했습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이맘때 계절이 되면 아침 저녁 공기가 전 단계에 비해 다소 선선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낮에는 수온주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더운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가을로 가는 길목에서 날씨 변화가 심할 수도 있는 만큼 기온 변화에 따라 옷을 조절해 입어 환절기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을이 가까워지고 기온이 내림세를 보일 때에는 바깥 운동하시기에도 딱 어울리는 날씨입니다. 자신에게 알맞은 시간대에 가벼운 운동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춘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춘화 최저 기온은 19도, 최고 기온은 23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4도, 양포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경신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반석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6도, 삼가사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5도, 영안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6도, 밀강 최저 기온은 20도, 최고 기온은 25도, 방천 최저 기온은 21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입니다오늘시간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군촌시에서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당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여름방학에들어선이래군촌시해산물소비시장의열기가한층달아오르고있습니다아래상시한내용시청하시겠습니다근일에군촌시에서는위민복지를가장큰지적으로하는것을견제하면서당건설로기층질의를인솔하고중점적으로일로일두개군체에초점을맞춰그들의급하고어려우며근심하고바라는문제를절실히해결해변강민족지역의질의온도를효과적으로향상시키고있습니다길림성텔레비전방송길림뉴스연합보도에정확한지적관을수립하고실천해길림고품질발전을힘써주동하자는전문안에서이에대해보도했습니다군촌시에서는공공건설민간운영민간운영공공지원모식으로경로식당플러스기능학당의일체화플랫폼을구축했습니다사회구역경로식당은65세이상로인들에게우대식사를제공하고있고거동이불편한독거로인에대해서는맞춤형배달봉사를진행하고있는데루게로5000여명에게봉사를제공했습니다이와함께군촌시에서는사회구역을조직